0: 錯啦，喂，好彩多得羅師你提醒。喂，咁我哋快啲飛開呢度嚇，揾地方降落。
1: 係啦，揾地方降落。好啦，嚟起飛，而家起飛。嗯。
0: 哇！要喂。
1: 咩呀？

0: 喂，韓式樂啊，咪講咁多啦，快啲落嚟吧啦！丹桂樹就冇，哇！呢度閃閃發光，嗰啲都唔知金沙定抑或鑽石。喂喂，人哋話跌倒就揦扎沙啫，我哋一場嚟到月球咯，呢啲咁嘅嘢都要執翻成燈翻去得噶噃。
1: 哦，好啦，等我落嚟至算啦。
0: 快啲啦！
1: 或者行遠啲，希望有奇蹟出現咧。
0: 係啊。
2: 喂喂喂，你哋係就快啲啦，我唔等得咁耐㗎。
0: 係啦係啦。
1: 哦。听到啦，喂，阿艾德啦，
0: 咩咩？
1: 喂，我落嚟啦，
0: 快啲啊！
1: 帮下手扶下我啊！
0: 哎呀，得啦，企稳啦！
1: 哇，喂喂喂，乜成个人轻晒噶喂？
0: 你估
2: ？Hello， 韩星郎，
0: 喂喂，
2: 你同艾德兰四围睇下至得噶嘛，睇下仲有乜嘢奇迹出现啦，
0: 好
2: 啊！
1: 好啊，喂，阿艾德兰啊，
0: 咩咩？
1: 我哋四围行噶啦，
0: 好啦好啦，喂，达令啊！唉，原來月球上邊仲講話有嫦娥添喎，乜嘢娥都冇，邊有女人啫？連水都冇滴嘅。